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날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날 깜빡이는 눈조차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소서. 급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있는 일들 속에서 속히 균형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 일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우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 순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너무 염려 말아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미나짱님, 어머나, 남편 출근 전 살짝 생일 축하 사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해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옆구리 찔러서 받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우리 미나짱님이 샬롬 CCM 애청자신데 여보 사연 좀 올려. 아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옆구리 찔러 받는 것도 기쁘네요. 아이들 등원 준비로 너무 바빠서 이제 글 남깁니다. 여보 고마워 이라고 남기셨는데 어쨌거나 생일 축하드리고요. 뿌듯하다. 예. 어쨌든 남편분은 레인보우를 또 설치하시고 막 회원 가입하고 첫 사연을 남기신 거잖아요. 새로운 또 샬시 가족 예, 한 분 우리는 또 만나게 된 거고 아싸. 또 저는 사랑의 메신저로 이렇게 또 쓰임 받은 것 같아서 아 너무 좋네요. 예 다행이다. 오늘 또 깜짝 축하 사연 예 우리 미나짱님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진짜. 예. 아이들은 또 어떻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나 생일 선물.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엄마나 아빠 생일이면은 카드 이제 편지 엽서 이런 걸 써요. 평소에는 안 쓰다가 그런 거 쓰면 이제 좀 진지하게 막 마음을 담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이바람님께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 열차 타고 동해 갑니다. 무코에서 1박 하려고요. 와 벌써부터 동해바다의 그 파도소리가 빨리 와 라고 소리치는 듯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에서 혼자 잠시 탈출이어요. 와 너무 부럽다. 아침에 기차여행 목적지는 동해 쪽 무코. 야 어떻게 그럼 회도 좀 드시고 홍게도 좀 드시나요? 야 너무 좋다. 사실 여행의 어떤 낭만은 KTX도 있지만 무궁화죠. 무궁화호죠. 예, 무궁화호. 잘 다녀오십시오. 예, 설레네. 이 설렘이 전해지네. 우리 제비꽃님은 오늘 아침에 이 상쾌한

불어오는 산들바람 나만 느끼기 아까워 스튜디오로 배송하고 싶네요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약간 좋은데 어떤 바람의 촉각 이런 것도 상상으로 좀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고 예 고맙습니다 산들바람 저도 바람이 좀 불어옵니다 저희 맞은편 쪽에 깃발 태극기도 있고 그런데 막 지금 휘날리고 펄럭여요. 여름바람 너무 좋죠. 시원하게. 자, 그러면은 선곡을 좀 바꿔서 한스밴드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곡 먼저 듣고 아침에 동해 가는 길 우리 지금 동해 쪽으로 향하고 있는 한이바람님께 전합니다.

0: 아, 접수 안 하냐이.
1: 여행 세포를 깨우는 곡들 쭉 이어서 전해드렸고, 역시 또 활용 점정은 여름엔 역시 수련회죠. 예. 구자옥 목사님의 수련회 가요. 예. 접수 안 하냐? 방금 들었고요.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라이브 음반 중에서 함께 있고, 아침에 동해 가는 길, 한스밴드의 바람이 불 때마다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6월부터 한 8월 여름 시즌에는 이런 그 곡들을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도 하고, 선곡 결이 좀 맞아요. 예. 아, 수련회 떠나고 싶다, 진짜. 전교인 수련회 가면 재밌는데. 밥도 막 돌아가면서 해서 먹고, 예, 게임도 하고. 어설퍼도 너무 즐겁잖아요. 2363번으로 가족들이 모두 나간 집을 샬시로 구석구석 채워봅니다. 개편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후기를 남기고 싶어서요. 역시 샬시는 8시다. 아침이다. 아, 전 이렇게 시작해야 되네요. 8시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너무. 네. 나의 루틴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청곡, 아 맞다, 청합니다. 급 청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먼저 신청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안 그래도 이 곡, 예, 나누려고 했어요. 들을 때가 됐다, 예, 싶었는데 이 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히스 킹덤 뮤직의 아 맞다 듣고요. 호호 할머니님께서 무생채 물 양배추 하며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홀리원의 위로 청해 주셔서 요거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지난주 다녀온 부산에서 첫 방문지는 유엔 기념공원이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희생자를 모신 그곳에는 작은 수로가 있는데 17살에 전사한 최연소 호주 병사의 이름을 따 도은트 수로라고 불린다. 젊디 젊은 청춘들이 연고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은 부산 지역 첫 교회인 초량교회의 역사관이었다. 부산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감당한 희생의 기록을 읽으며 마음이 숙연해졌다. 조지프 헨리 데이비드 선교사는 부산 도착 이틀 만에 병으로 죽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뒤 호주 교회는 126명의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전쟁 통해 부산의 성도들은 피난민들에게 방 하나 내주는 일에 적극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산을 여행하며 깨달았다. 오늘의 부산은 역사의 고비마다 아낌없이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바친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이번 여행에서 내가 누렸던 많은 것은 그 열매였다.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은 이 진실을 잊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주고 있었다. 며칠째 질문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후손들의 역사를 위한 밀알이 되고 있는가?

성정미의 순종이었고요. 천관웅의 미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와, 부산 초량교회 저도 추억이 있는 곳인데 부산역 앞 언덕 동네에 있던 그곳 그립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곳곳에 여러 역사의 흔적들이 있죠. 이런 선교사의 어떤 묘도 있고 또 한국전쟁 때도 사실 피란민들이 내려왔을 때 다 그 부산이 품어서 손잡고 같이 이렇게 살던 곳이었잖아요. 부산 곳곳에 이런 도심도 있지만 역사의 흔적을 담아낸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미랄과 역사. 우리가 편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한 알의 미랄로 어떤 떠나신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블 1029님께서 오늘은 남편 생일이에요. 저희 주말 부부인데 오늘은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어제부터 선물 준비로 바쁜데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며 여보 생일 축하해요 라고 남편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홍순관의 생일 축하.

0: 홍순관의 생일 축하 전해드렸고,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주를 악모하는 자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절분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필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물에서 걷기, 물에서 코로 방울 만들기, 이렇게 물과 친해지는 방법부터 누워뜨기 같은 기본적인 생존 수영법을 배운다는데, 이 누워뜨기는요, 물 위에 떠있는 잎사귀를 닮았다고 해서 잎새뜨기라고도 합니다. 이 폐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부력을 만들고 몸에 힘을 뺀 채로 대자 모양으로 누워서 물 위에 떠있는 기술인데요. 몸에 힘을 빼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

할 때도 몸에 힘을 빼는 건 중요한 기술 아닐까요? 힘을 좀 빼는 날, 힘을 좀 빼는 시간. 자, 지금부터 2시간은 힘을 좀 빼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16시간, 17시간 계속 힘을 쥐고 있을 수 있겠어요? 힘을 좀 빼는 시간, 느슨한 시간, 편안한 시간, 이 시간이 당양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미, 괜찮다다, 괜찮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2시간 함께합니다. 복의 근원님이 시부모님 드시라고 누룽지 오리탕, 배달 가고 계시대요. 와, 든든하시겠어요. 드시고 나면 두분 모두 강건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집 최애 찬송가 370장 주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영광영은 아빠님. 네, 이 곡을,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저도 할머님이 생각나는 찬송이기도 하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였고요. 방금 들으신 전선아가 부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은 솔로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치유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찬송이었어요. 원희님 반갑습니다. 수연님도 오셨네요. 플라리스님이 제일 힘든 일이 힘 빼는 일이죠. 그래 볼게요. 이제는 당양로에 대자로 누워서 힘 빼 볼게요. 좋죠.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이런 마음, 이런 몸의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힘 좀 빼보자고요. 날씨는 더워지지만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9858번님도 오셨고요. 올리브님도 반갑습니다. 치매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하신 분은 미래님이세요. 원래 치매가 가족이 힘든 병이라고 하잖아요. 몸도 맘도 이 찬양으로 좀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가 부르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고 예, 8751번님의 신청곡을 좋은 씨앗이 불렀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더디지만 진실하고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라고 아이디 쓰시네요. 멀리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호미님, 집에 내려가는 먼 시간인데 오랜만에 정원님 목소리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좋네요. 에레피님, 이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재주가 많으세요.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전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던데. 친정 부모님 다녀가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힘 빼고 여유롭게 지내다가 목요일에 시댁 가족들 오면 또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내 삶에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님도 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고백하셨고요. 지미애님이 이 곡은 여기서는 힘들겠죠 하신 곡이 로렌데이글의 유세입니다. 왜요? 왜 힘들어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지. 이 곡을 뷰티풀 데이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처음 들으셨대요. 함께 할까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 홍인석이 부른 하늘을 봐였습니다. 감셋 3cm님도 오셨고 인심언니님 당양도 지킴이 하면 인심언니인 거 아시죠? 알죠? 정원님 따라가는 당양노 지기입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데 다들 몸 관리한다면서 여전히 고기는 챙겨 먹더라고요. 원래 몸 관리할 때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뭔가를 맛있게 만들고 계시는 중인 것 같고요. 인심언니의 신청곡 위러브가 부르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5759번 쓰시는데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항에 가는 엄마입니다. 미국 대회 치르고 온 아이들이 오늘 돌아오는데요. U17 플래그 풋볼 국가대표로 다녀온 우리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주한이, 채우, 지우 먼 길 보내놓고도 걱정보다 평안한 마음이었던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작년보다 훌쩍 자란 모습으로 돌아올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대견한 아이들 맞으러 가는 길에 따뜻한 곡 들려주시면 발걸음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소개하는 저도 이렇게 대견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벅참으로 다가올 재민이, 그리고 주한이, 채우, 지우, 예, 돌아오는 길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뜻한 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힘찬 곡으로 응원을 할까 해요. 파이팅이라는 곡 아람과 아미가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 응원하며 아람아미 파이팅 함께 들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 얼마 전 어머니 보내드리고 친구가 온다고 해서 만나러 가며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만남에 말의 지혜를 주시고 어여쁜 자연님을 보는 것 그 자체로도 그분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람워십 예수 아름다우신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8607번님의 신청곡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화이트님, 이번 개편으로 처음 청취자가 됐거든요. 근데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있는 거 있죠. 편하고 정감도 가고 웃음소리 말투 다 애청자가 될 듯요. 감사합니다. 애청자 돼주셔야 돼요. 하이디 8529님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거 있죠. 근데 또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는데 하기가 싫어서 그냥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해야 할 일이 보일 때마다 일어서서 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좀 미뤄도 두고 안 본 척, 못 본 척 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이제 바짝 다가와야 그때 일어서서 해야지 또 능률도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또 위안해 봅니다. 엘피조님, 저는 오후 근무조라 새벽에 퇴근할 때 유세이 자주 틀어주셔서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네요. 항상 좋은 방송 조이포유 덕분에 행복한 1인입니다. 엘피조님, 아 그때 그 곡들을 기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그 나의 퇴근할 때 모습 이런 것도 그 곡을 들을 때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노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커피향기님 힘 빼는 삶 살고 싶은데요. 세상은 이것도 저것도 다 채워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중심을 잘 잡고 내 페이스를 잘 조정해 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도 커지는 거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자격 없이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 빼고 또 힘을 줘야 될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커피향기님과 같이 들을게요. 마커스 워십,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0: 주의 옷자락 만지며 김세라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뿌꾸레미님, 오늘 우리 둘째 형중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귀염둥이 형중이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고3 수험생 학기말 평가 앞두고 있어서 힘든 형중이 이렇게라도 이벤트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 형중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대표로 생일 축하해. 사랑해. 네, 형중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형중이도 압니다. 힘들고 긴장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 잘해서 감사한 결과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고요, 지혜롭고요, 또 사랑을 전하는 귀한 형중이를 위해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듣습니다. 웨이브 프로젝트 앨범에 있는 내가 태어난 날엔.
1: 우리 시간 여기.

형종이의 생일 축하하며 내가 태어난 날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이 불렀고요. 이 곡은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니님 반갑고요. 요미님도 이 시간이 좀 여유로우시대요. 어디서든 듣기 좋은 정원님 목소리 참으로 애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명수님은 모처럼 또 이렇게 쉬시네요. 초록 나뭇결 바람 정말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사연을 보고 제가 창밖을 보니까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제가 있는 곳은 3층인데요. 큰 나무들의 그 끝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나뭇결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바람이 좀 부는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나가봐야겠습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님도 오셨고 청춘의 그 애틋함 님도 오셨고 우리 당양로 가족의 아이디는 참 멋집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예, 야, 어떤 이런 이름을 지으셨지? 이러는 블루딱따구리 님도 오셨어요. 정원님 정겨운 목소리에 스며들어 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온전히 느껴보면서요. 아멘. 이병희님께서 김도현의 곡 중 하나 들려주세요. 조준모, 한홍재님 들으니까 도현님의 곡도 듣고 싶어요. 좀 결이 비슷하죠. 맞아요. 아 그럼 뭐 계절 노래, 계절 노래죠. 김도현 씨 하면 또 여름 들을까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류수영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블루딱따구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하나임님과 함께 그 사랑의 숨결 수리엘 앨범에서 들었어요. 프리지아님 오늘은 조금 날씨가 시원한 것 같아서 미루었던 밥 시작했습니다. 보리, 현미, 검정콩, 두부콩, 호랑이콩, 귀리, 찜통에 찌고요. 팥은 따로 삶고요. 쌀과 섞어서 밥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을 때 렌즈에 돌려서 먹고 있어요. 와, 이 밥으로 더 건강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코스모스님 그리고 충분하다님 샬롬 반갑고요. 라일리님 너무 다행이에요. 부모님 치매 검사 받고 왔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긴 했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뿐입니다. 아멘. 아유, 얼마나 염려가 되셨어요. 근데 결과는 물론 그 나이가 좀 드시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는데 다행히도 치매는 아니셔서 안심하셨다고. 경원서원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은 공인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2363번님, 예, 아이군,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당향도에 대한 애정으로 얘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또 방송 만드는 힘 아니겠어요? 감사해요. 달정교회님도 오셨는데 이사 왔네요. 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방송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이사 온 지 이제 9일? 9일 됐어요. 네. 괜찮냐고요? 좋아요. 이웃들도 좋고요. 또 그냥 꾸준함과 또 새로움이 같이 공존한달까? 그런 느낌이라 예, 좋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거북목인데 늘 신경 쓰고 다녀도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안녕하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마다 목에 또 어깨에 힘 빼라고. 근데 정말 저는 힘 하나도 주지 않거든요. 이번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목이 더 굽은 것 같은데 배운 대로 일단 목에 힘 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 빼는 게 몸에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긴장하느라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두 시간 힘을 좀 빼는 시간으로 보내셨는지요. 엘피조님께서 직장 동료였던 동생이 남편이 암으로 투병했다가 회복돼서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삶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안내해 주신다고요. 그 동생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해서 기도하는 채널입니다.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365, 말씀과 기도 365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 구독도 신청했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추님이 신청하신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6장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다시 봬요.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5장 부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11세기 라틴 찬송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찬송은 오랫동안 중세의 신비주의자였던 클레아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1115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세운 시스터시움 운동의 본거지인 수도원에서 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베르나르의 찬송시를 번역한 에드워드 캐스월은 영국 찬송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캐스월의 번역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체로도 유명합니다. 캐스월은 옥스퍼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후에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해 당시 유명한 기도원에 들어가 경건 생활을 하며 자선과 저술 활동에 몰두하다 그 기도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마음이 담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킷캡 키링이라는 작은 액세서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손끝으로 누르면 기계식 키보드처럼요, 딸깍 소리가 나고요. 그 촉감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로 기분을 바꾸는 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딸깍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하철 안에서 키링을 딸깍거리다가 시비가 붙은 사례가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에티켓은 거창한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다만 한 번쯤 생각하는 일이죠. 아,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쉬는 분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내 편안함이 다른 사람의 불편 위에 서 있진 않을까? 특히 공공장소라는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김현미의 사랑은으로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CBS 또 조이포유 후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여러분도 어제 많이 많이 해주셔서 어제 선교부의 연락은 못 받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전화해봐야겠어요. 이게 또 딱 끝나면 한번 전화 딱 주고 오늘 사평로 시간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면 좋은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내가 전화해야지 뭐. 네. 오늘도 여러분 2시간 동안 후원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 10,000원 더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안 하고 있던 분들은 뭐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릇도 다르고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담기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CBS에 정말 감사와 마음을 모아 감사한다면 마음 모아서 여러분의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만 줄이시면 일주일에 정말 싼 커피죠. 3,000원이면 보통 요새 싸죠. 3,000원 제일 싼 커피 한 잔 줄여서 네,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02-1650-7004 02-1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시 반부터 전화를 뭐 평상시와 똑같이 받는다고 하니까 네, 1시 반 이후에 그때 그냥 확 몰려서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태도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저도 이 기회에 후원 방송에 또 3만 원을 네, 그 늘렸어요. 증액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2만 원을 늘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렇지 않았다는 뜻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굶은 적 없고요.

네, 그리고 김지수 씨가 올라왔는데 사연이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주지 바로 신청했네요 하셨고, 성교부에서 연락이 왔고 찾아왔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만 원씩만 더 올려봅시다 우리. 네, 저도. 그리고 그 사랑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죠. 02-2650-7004 여러분의 전화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친절히 받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의미 없이 하루를 채우던 내게 참 의미가 나가는 곡 나영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 드려도 진짜 모자람이

네. 아이고, 그러게요. CBS가 저는 89년부터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9년도부터 방송을 하면서 신원영 그때 부장님이셨죠. 네. 연락을 받고 와서 CBS와 그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라고요. 결국 뭐 누가 소문이 나고 뭐 이래도요. 행하는 걸 보고 알아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신앙 좋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예. 우린 여전히 말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방송 내용도 좋아야 되죠. 네. 24시간 찬양 방송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진행자가 이래도 뭐 어떻게 뭐 맞는데. 근데 이 방송 진짜 이런 방송을 만든 CBS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참 생각보다 성도들의 도움과 발걸음이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조이포의 콘서트를 계속 하는 거고 오늘이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후원 방송 우리 조이포유 함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럴 때 선한 일에 정말 소중한 일에 나누는 건 여러분의 축복을 가속도를 붙게 하는 거니까 해봅시다. 전 평생 그렇게 해서 사역을 참 행복하게 해오고 있으니까 제 말이 저 인혁이 말 저 최단장 말이 좀 믿어지는 것 같긴 해. 이런 분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면 용기 내서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점심도 안 먹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무리하진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 뭐 최 단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자랑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담긴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직은 너무 힘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분들은요 060-808-0000 전화 주시면 그냥 한 통화가 만 원으로 딱 이렇게 되고 됩니다. 그다음 할 수만 있으면 전 정기적인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기도가 가기 때문이죠. 네. 김지수님 아까 지금 전화 받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스위스 맞나요? 출장 가시면서 성윤주님이 카톡 문자 남기셨는데 오늘도 호텔방에서 이야 참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CBS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풍성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홍보 말씀에 감사드려요. 저는 아이들 2명 구좌까지 개설해서 꽤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 후원 주간을 맞아 원타임 후원이라도 더해 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늘리면 펑크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리는 대로 또 올라가고.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데 난 진짜 어려서 못한 그것도 어려워 마십시오. 예,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받으실 거고 그런 마음은 꼭 조금만 내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또 하실 분이니까 못한다고도 너무 죄책감 이런 건 아예 버리시고요. 네, 그냥 기쁨으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2613번이 원미산 다람쥐입니다. 얼마 전 단장님 광고가 마음에 걸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도 결국은 또 살아가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항상 제 수입과 지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게 저는요 41년 사역자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해봐야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축복이 저에게 너무

0: 컸어요.
1: 예. 약간은 저는 무리했는데 그 무리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의 경제를 보는 거지 내가 내 경제를 내가 보면 무리지만 하나님의 손 눈높이에서 제 경제를 바라보니까 무리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은 무리하진 마십시오. 네, 이건 또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또 그냥 약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참 아는 것 없고 무대 보고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02-2650-7004 네, 전화 주시면 예, 한 달에 만 원, 2만 원, 3만 원 얼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은 같이 동역자가 더 되는 거니까요. 자, 주보라 보컬과 가야금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임바울의 사명입니다.

주님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은요, 평범한 부대찌개는 가라, 더 깊고 더 얼큰한 맛의 묵은지 부대찌개입니다. 예, 적어도 1, 2년은 그냥 푹 묵은 곰삭은 맛의 묵은지를요, 먼저 텁텁하면 안 되잖아요. 텁텁하지 않게 슬슬 찬물에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총총총총총총총총 부대찌개는 냄비 밑에 쫙 깔죠. 그리고 그 위에요, 부대찌개의 기본인 햄과 야채, 콩, 치즈 그런 걸 올린 뒤에 보글보글 끓입니다. 근데요, 이 묵은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인데 그 부대찌개의 맛이 오냐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네. 뭔가 깊고 진한 세월의 맛이 담긴다고나 할까요? 안 믿기시는 분들 당장 해먹어보면 아실거리요. 김나는 거 봐. 이거 묵은지부터. 뜨거워. 어머, 진짜 맛있네. 국물은 어떤가 오늘? 육수가 그냥 장난 아니에요. 밥 하나 더 주세요, 여기.

올해 묵은지 부대찌개 한 냄비보다 몇 배는 맛있는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꾸는 악몽, 또 그저 피곤해서 꾸게 되는 꿈, 즉 속된 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꿈, 그리고 요셉이 꾼 꿈처럼 영적인 꿈, 즉 영몽이 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주신 꿈이었기에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노예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꿈을 이루어줄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꿈을 포기하면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주님이 주는 영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시련을 이길 줄 알고 그 소중한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때를 앞당겨 이루어지시기를 늘 기도하고 간관을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시와 그림의 항해자. 네. 만 주님과 만난 시간에 이어들었습니다. 진짜 먹는 걸로 착각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 이거 먹는 연기는 그럼 아카데미? 아, 그렇게 믿어주셔서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봄보라봄님이 방송 중 식사하시는 거예요? 완전 리얼 하시고. 한 분도 진짜 드시냐고. 아이리스님은 뭐 드세요? 맛있겠어요? 전 지금 남편이랑 콩국수 먹어요.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호불호님 불편하시지만 오늘은 이번 주 중 일주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 없이는 이 방송이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광고도 없고, 네, 주의 후유는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있어서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을 위해서만 일이 아니라 CBS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걸어갈 길 위해서도 유일하게 싸워주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함께 작은 거 큰 거 아니어도 손잡고 걸어가 주시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춤추는 구름님도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중등부 5명이 일주일 동안 500피스 퍼즐을 맞추어 교회 벽면에 걸어놨는데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2633번님 거 봤는데 야, 너무 잘했다. 감동이다, 감동. 예. 진짜 좋아요. 칭찬합니다. 이제 학생들. 와. 일상의 말씀님. 어제 늦은 밤에 위층 주민께서 시골 고향에서 뜯어온 상추를 문 앞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야, 이런 거. 예, 저는 옛날에 하늘바라기님도 늘 위층에 어느 할머니가 밭에서 그 아이들 많다고 뭘 걸어놓고 가신다고 했던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 냉장고에 상추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례로 교회에서 받은 아껴놨던 부활절 선물 수제비누랑 주방 선물을 위층에 갖다 드렸죠. 또 전도 대상이기도 한데요.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충분히. 네, 네. 그래서 의도하지 말고 삶으로 정말 이렇게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모지님도 3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마시아님도 합창단은 되셨군요 하시면서 하게 됐다고. 여러분 오늘 후원 방송으로 이번 주일만 주 동안만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들으면서 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었는데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한다면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02-2650-7004 지금 전화 주시면 직원들이 전화 받고요. 또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시고 또 늘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에, 그래서 참 좋습니다. 춤추는 그룹님도 직원분께서 전화 걸어주셨나 봐요. 기도 제목 물어보셔서 울컥하셨다고. 아, 그러게요. 누군가 이제 든든한

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규영주님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요. 단장님 시원한 모밀 먹으며 아 좋다. 다음에 이제 모밀로 주님과 만난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송정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제부터 네, 이번 금요일까지 모금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태연신 예배당에 다녀왔다고 글이 올라왔고요. 로즈가드님 잠깐 앉았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오늘. 그래도 잠시 바쁜 중에 이렇게 잠시 앉았다 가는 거 완전 감동이죠. 네네. 안젤라님, 오늘 연기에 네, 준이가 이제 새로 개편하면서 준이가 만난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먹는 연기가 제가 더 낫죠 아무래도. 예. 사투리는 가끔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헷갈려 부러. 그러니까 말이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전라도 사투리 하다가 갑자기 뭐 아 그랬나요 뭐 이렇게 되고 아유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먹는 연기는 좀 더 쉬워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네, 면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갑자기 먹는 연기하니까 또 네. 안젤라님 거 여주 왕자님 라니정님 아우 이게 먹는 연기 올해 최우수상 나무주연상. 아, 근데 진짜 연기자들은 더 잘하죠. 네, 개그맨들도 잘하고. 하비람님이 저희 교회 CBS 사장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방송 선교가 필요한 이유를 애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기 후원 신청했습니다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많은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 41년 동안 했잖아요. 누군가 많은 돈을 주는 거 저는 몇 번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건 한 사람의 돈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의지하

하는 습관이 생겨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돼요. 방송국은 좀 다릅니다. 물론 방송국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방송국도 모든 사역도요, 누군가의 큰 돈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한다는 목적도 있으시지만, 어렵고 힘든 자들이 귀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 그 금액에 있지 않은 것. 세 번째는요,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래서 이 오늘 이그 방송을 통해서 CBS를 통해서 02-2650-7004로 전화하셔서 후원하는 일은, 이런 CBS를 통해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도 하지만 물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41년 사역의 노하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동하시는 분들은요, 작은 것 줄이는 거죠. 네. 아, 내가 습관처럼 먹던 커피를 조금 줄이고, 습관처럼 나가서 밥 먹던 거 하나를 꾹 참고, 뭐 이러면 넉넉히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네, 직원들이 받고 있고 같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아, 하시던 분들은 만원 더? 이 생각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안 하셨던 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네. 히솝 예수의 길 듣고 2부에서 만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미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 흔들릴 때마다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개교회가 싸울 수 없었던 이단과의 싸움을 싸워줬던 방송국, 24시간 찬양 방송이 생겨 하루 종일 음악을,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방송국, 이 CBS에 우리의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청자 중에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중에, 쉽지 않은 중에 줄여서 또 만 원을 더, 또 2만 원을 더, 정말 차비를 아끼고 먹을 걸 아껴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 위에, 진짜 올바른 하나님 나라 위에 헌금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시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아느니 주님 성경대로 오늘 후원하신 분들, 어제 후원하신 분들, 아니 CBS에 여전히 후원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그 모든 손길을 성경의 말씀대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 함께 걸어가 주시고 네.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네, 주의후유 후원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CBS 주의후유 방송. 아 제비꽃님 출근 이제 도착하셨나요? CBS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은 금액 증액했어요. 기도 제목 올려 알려달라 하셔서 우울 가족 후원케 해달라고. 아 진짜 간절한 기도. 주님 오늘 저희 교회 오늘의 묵상집은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니다. 적은 힘이나마 특권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제비꽃님의 예쁜 마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기영님이 오늘도 위로를 얻습니다. 6월부터 새로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올리셨고 맞아요. 작은 정성 모아모아 단장님 짱. 원주 박현경님 제가 실은 후원 방송 월요일부터 한다고 하셔 주일에 지난 주일 만경교회에서 CBS 네, 주의 후원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만 원 증액한 건 본사가 아니고 전북 CBS를 예, 후원하는 3만 그 다 CBS니까요. 네, 올리는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3만 원 제가 올린 거 연락을 못 받았는데 선교부 직원들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전북 CBS에 보냈습니다. 전북 CBS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제일 자주 가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 날짜가 딱 그렇게 또 됐네요. 그래서 전날이라. 어플에서는 후원 신청할 수 있나요? 키 작은 장은 나무님이 하셨는데 어플은 안 되고요. 아, 후원하시길 원한 분들 단돈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그래 내가 하루에 커피,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두 잔 줄이자. 네. 라면, 그리고 CBS 직원 마주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그래 뭐 최인영 목사 뭐 누구 국장님 또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사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뭐 2만 원 2만 4천 원 그래 그거 내가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용기 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2650-7004입니다. 02-2650-7004로. 또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멈추셔도 돼요. 그럼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데 믿음의 크기가 없는 거와 작고 큰 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과 시작 안 한 건 너무 다른 문제라 시작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계속 하나님이 부으시는 걸 알아요. 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런 마르지 않고 모자르지 않는 축복 이게 크리스천의 축복이거든요. 코스모스님 재정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손에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벨님은 여러분 080 네, 전화번호 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한 통화 만 원이 네 하는 일이 작지 않아요. 만 원도요. 벌써 한 통화 만 원이면 큰 힘이 되죠. 네. 060-808-0000 060-808-0000 전화하고 또 들어오셨어요. 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히 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뭐 11년 전 시작할 때부터 늘 가장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시는 신영균 권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지금 뇌출혈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 같이 두 손 모아 꼭꼭꼭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정말 아유 병원에 와 계신다고 하니 잘 수술되길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강명식과 제가 불러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김담비 전신갑주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출첵 안 하신 분들 네 들어와

김담비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네. 아, 참. 찬스리님 참 막내. 아, 이 사연을 제가 소개를 못했었는데요. 어젠가 그제 시합 오늘인가요? 어, 진짜 시합을 하고 태권도 시합하고 또 좋은 걸 경험하고 배워오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수연님은요, 오늘 저의 점심 메뉴는 떡갈비, 참치, 무조림, 고무냐, 고추지가 어떤 건가요? 아, 저는 이 그 간장에 고추 이렇게 매운 거로 해가지고 졸인 거 있잖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바지락 감자국. 아, 주여. 아, 진짜 수연씨 오늘 개탔네. 제일 맛있는 밥을 먹었네요. 벌써 이렇게 더울 줄이야, 이쁜아님. 진짜 덥죠? 원성남님 식당에서 식사 잘하셨죠? 우리 신영균 권사의 아드님 기도합니다. 이현수님이 저도 작지만 예쁜 일 했어요. 단장님 보고 한다고 했어요. 매월 3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어요. 대신 저 인생 한번 돌려주세요. 아, 오늘 딱 또 나는 죽고가 나가가지고 뒤에 쉬지만 한 두 사람 가수를 내보낸 적이 한두 번 있나요? 제가 기타로 한번 근데 제가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제가 이게 되나? 아, 이렇게까지 또 하시는데 아, 제가 뭐 뭐래도 해야 돼요. 어, 근데 키도 모르겠네요. 되나 모르겠다.

예, 제가 다음에 예, 그 코드 보고 배워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연수님.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중에 하시는 거 압니다. 가지사랑님 후원은 어떻게 하냐요 물어보셨는데 02 서울입니다. 2650-7004 700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 고인숙님이요. 20시간씩 CBS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러면 잠을 하루에 4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 어제 8시간 제가 주일 집회 2번 하고 운전 4시간 하고 오면 이제 솔직히요 한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피곤해서요. 월요일 날은 약간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 티 안 났죠 어제 방송. 아무튼 감사 고인숙님 사연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 80년도에도 많이 들었어요. 상업방송되며 안 듣게 되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아마 저는 조금은 오해도 있지만 또 그만큼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찬양만을 듣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니까 그 공감은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남동생의 소개로

다시 듣게 돼요. 이제는 안방에도 거실에도 헌 핸폰으로 라디오 고정해놓고 찬양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Joy for you.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사 고인숙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교회 전도단 매주 화요일 모임 후 정기 후원 약정으로 마음에 빚 조금 내려놓고 찬양 들으며 전도 물품 정리하고 있어요. 사평도 찬양 듣고 있다 정기 후원 신청하고 왔다고. 아, 참 고맙습니다.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같이 못하는 분들 진짜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또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할 테니까 올해 정말 뭐 금요일까지 하다가도 마음이 왔다 갔다 이거는 나쁘고 좋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 편히 들으시고요. 또 내년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또 내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올해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아 조금 그래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추려봐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믿음으로 탁 이렇게 해도 참 좋습니다. 다참별님 멍 때리고 라이브 듣다 출첵이요.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 노래 듣고 있어. 아유 지금 제가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부터 네. 주이포의 후원의 방송, CBS 주이포의 후원의 방송 하고 있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한 달 동안에 조금 먹을 거 줄일 수 있다면, 예, 정말 차비도 줄여서 한번 건강을 위해서 요새 걸어야겠다 싶었는데 해볼까? 뭐 이런 마음 있으면 그것도 참 멋진 믿음의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직원들이 받고요. 또 아직은 막 매달 정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으신 분들 060-808-0000으로 전화하시면 네, 한 통화 만 원이 네, 후원이 돼서 이 후원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과 이단과 싸우는 일에 네, 그걸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아픈 분들, 수술 앞둔 모든 분들 주님의 손이 만지시길 기도합니다. 조엘이 터치.

네, 김상진의 감사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후원의 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 얘기가 좀 많지만 이번 주 한 주간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함께 동역하는 길이고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도 헌금하는 그 마음처럼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주면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참 보호를 받고 내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다고 직원들도 저한테 연락이 주시고 팀장님도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 후원금 전화했더니 기부금 연말 정산 처리 네 맞습니다 해드립니다. 네. 원성남님 벌써 7년째 후원 참 멋진 네, 원성남님 늘 감사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계속 예, 후원하고 들어왔다고 올라오시고 그래요.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만 원, 3만 원 이런 돈 작다고 했는데 너무 진짜 큰 돈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새벽별 님도 만 원 늘렸다고 해주셨고 또 UK 로즈 님도 어머니랑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혜 찬양도 신청하셨는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를 신앙 안에서 풀어보는 네, 일반 은혜로 풀어보는 이 곡 어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여러분 바람을 만드시는 분 해를 만드신 햇살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노래 들으면 저는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고 주님 품으로 가서 이 땅을 주님 품에서 살아가자는 용기 있는 고백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 품에 가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 신앙으로 잘 걸어갑시다. 오늘 이 곡 어때?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땀나기님의 그 소망들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올리브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가면님도 작은 후원 죄송해요. 아 진짜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도시락을 먹다가 후원금을 이렇게 만 원을 올렸다고 보조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생활을 알뜰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올렸다는 건 여러분의 얼마나 알뜰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제가 CBS, 기독교 방송 중에 CBS를 돕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는 건 다른 방송국, 다른 단체 다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확실하게 제 신앙 안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곳 이곳 함께해야 내 신앙이 좋아지겠다 저를 위해서거든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제 손녀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곳이겠구나 CBS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저의 선택이 맞은 건 너무너무 많은 걸 저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신앙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고요.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함께하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는 같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에 섬길 수 없다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CBS와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또 분명히 여러분의 축복이 되겠죠. 네, 나무그늘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선 이유나 한이 강찬이 불러요. 은혜 준비했고요. 네, 여러분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통화 만원 전화는 060-808-00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 뭐 후원하시지 않은 분들 못하시는 분들이죠. 하시지 않는 분들이야 못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CBS 직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까지 받아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정말 같이 걸어가는 동역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예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은 그렇지 못하 도저히 단돈 만 원도 한 달 동안 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기회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드리고 축복받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또 CBS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니까 또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마 뭐 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후원이 늘어가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 두 분이 다녀간 표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된동사님도 만 원에서 이제 3만 원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아유 큰 적지 않은 그 금액 주님께서 아마 채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건성아범님 찬양 너무 좋아요. 날 더운데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형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 맞아요.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안전하고 진짜 더위 먹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1회 전화하는 법은 아, 한 통화 만 원이고요. 060-808-0294입니다. 0000 이렇게 해서 한 통화 전화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02-1650-7004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용돈을 조금 줄여서 CBS와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아마 큰 힘이 되고 또 보호받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어노인팅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보내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판화 작업을 하는 이철수 작가가 SNS에 올리는 나뭇잎 편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하지를 지났습니다. 산과 들의 수목은 물론 밭에 심은 작물들 모두 거침없이 자랍니다. 녹색이 갈수록 짙어지고 무성해집니다. 하지가 지난 주일이었죠.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지나 여름이 본격적으로 깊어갑니다. 창밖을 한번 내다보실까요? 나무들이 참 푸릅니다. 봄의 여린 연두색이 아니라 짙고 깊은 초록색이에요. 거침없이 자란다는 표현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데요. 무언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게 힘껏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6월의 초록처럼 우리가 나누고 드리는 찬양도 거침없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길 소망하면서 첫 곡 전해드려요. 박혜진 곡 아름다운 하늘과 이상길 코랄의 찬양이고요. 일본 찬양이죠. 우치코시 치요시의 곡 꽃들도 중앙아트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킬틱 익스프레션스 뮤지션스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박혜진 곡 아름다운 하늘과 이상길 코랄의 찬양에 이어 우치코시 치요시의 곡 꽃들도 중앙아트 콰이어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황동현님, 서귀포시기님, 파리가제트님, 블루딱따구리님, 하하호호님, 항상겸손하자님, 우산님, 당구님, 제키리님, 신형규님, 폴라리스님, 슈퍼맨님 오셨고요. 태연님이 오늘 너무 바빴어요. 병원 갔다 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민센터 갔다 오고 쌍둥이 조카 빵 사러 갔다 오고 그래서 한가한 시간 보내려고 카,

아이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고 가면서 그래도 이런 초록초록한 계절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민민하하님이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요. 바람은 시원한데 햇빛이 엄청 따갑네요. 이 더운 날씨에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어요. 인명피해가 없으시길 하셔서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4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지금 진화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무사히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님이 오늘은 예배당 안 가는 날이라서 날 잡아서 주방에 밑반찬 이것저것 열무김치도 담그고 했네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행동이 빠르지 못하니 힘들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전주찬 함께 하렵니다. 아, 오늘 웬일로 교회에 안 가는 날이시군요. 이런 날도 집안일 밀린 거쫙 해놓으시면 좋죠. 올리브님은 전진님의 시작 인사 문구절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봄의 연두색에서 여름이 깊어짐을 알리듯 짙은 초록색으로 빠르게 변하는 계절이 왠지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셨는데 이 F 감성, 또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뚜루루 흘리는 여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늘 경기를 치른 나라들의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프랑스, 노르웨이,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번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의 교회 음악 가운데 잘 알려진 샤르팡티의 라틴어 찬가 테데움 중에서 서주를 프랑스의 트럼펫 연주자 모링스 앙드레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북유럽 노르웨이의 찬양을 전 세계에 전하는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시편 145편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 예이빌 알티드 신게 옴데 예르닝엘 나는 언제나 주의 행하심을 노래하리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의 찬양도 함께 하시죠.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즈가 전통적인 미사 통상문을 남미 민속 리듬으로 풀어낸 미사 크리올라 중에서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지역의 카니발 리듬을 바탕으로 만든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르팡티의 라틴어 찬가 테데움 중에 서주를 프랑스의 트럼펫 연주자 모리스 앙드레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예이빌 알티드 신게 옴데 예르닝에르 나는 언제나 주의 행하심을 노래하리라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사 크리올라 중에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아르헨티나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땅과 들과 사람을 돌보시며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노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의 세계 예라모십의 찬양이었고요. 주가 일하시네 조수아에 이어 찬송가 영혼의 햇빛 예수님 베스퍼스합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장기영님, 불비님, 고윤희님, 기쁜우리사랑님, 보라미님, 감셋3cm님, 안젤라님, 어여쁜자애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억님이 퇴근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아 퇴근 고생 많으셨네요. 코스모스님은 평안합니다. 오늘은 장거리 운행을 다녀왔더니 조금 힘이 드네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좀 출첵이 오늘 늦으셨군요. 장거리 운행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진아예요님이 내일이면 이번 일주일째예요. 사흘 금식에 흰죽만 먹으니 3kg 빠졌다고.

생각보다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을지.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좀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제키리님이 다음 달 말일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 예정돼 있는데요. 동생 선교사 몽골 현지 가이드로 합류해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몽골 잘 다녀오시길 처음부터 끝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 내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주하랑님은요. 백수가 과로로 쓰러진다잖아요. 저 진짜 바쁩니다. 그래도 6개월 행복했어요. 이제 또 일해야죠. 1박 2일로 권사 세미나 속초 다녀왔어요. 5시간 강의 누구 하나 자리 이동 없이 권사님들 대단했습니다. 아, 주하랑님 제가 볼 때는 일은 안 했다 쳐도 뭐 교회 봉사하랴, 뭐 손주 보러 가랴, 주변 사람들 만나랴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또 활발한 이 성향을 가지신 주하랑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6개월 그래도 잘 정신없이 막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님이 잉글랜드의 국가 멜로디인 피난처 있으니 카롤라의 목소리로 지금 전해드려요.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한국 솔로이스트 코랄의 피난처 있으니였습니다. 승희님이 운전하는 남편 정영길 집사가 이 방송을 늘 운전하며 듣고 은혜가 된다 해서 저도 듣고 있어요. 늘 가족 위해 애쓰고 고생하는 제 남편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늘 주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남편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남편분 정영길 집사님 든든한 남편으로 또 멋진 아빠로 늘 헌신하는 수고에 응원드립니다. 잘하고 계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아내분이 남편분 많이 사랑한대요. 저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메들리로 소마트로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철수 작가의 나뭇잎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작물의 성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게으름을 피우면 일이 많아지죠. 농사 얘기인데 어쩐지 우리 삶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작물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손 쓰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죠. 가족에게 건네지 못한 말, 오래 미뤄온 기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한 감사.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미뤄온 것들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기 드문 신앙의 새 친구들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이 어떤 관계신지 궁금해요. 어떤 인연이신가요?
1: 좋은 인연인데요.
2: 여기는 우리 학부 동기고요.
0: 아, 동기.
2: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분은 같은 교회 섬겼을 때 우리 협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
0: 아.
2: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0: 그러시군요.
3: 차준희 목사님, 이한영 목사님, 저도 알기로 우리 이한영 목사님을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우리 올포원에 또 이렇게 보물 같은 목사님을 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 두 분을 뵐 때도 참 이렇게 어떤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4: 네. 여기가 좀 비슷하죠?
3: 아, 네네, 아닙니다. 임채영 목사님도 뭔가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아, 근데 우리 친하면 좀 닮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목사님?
1: 뭐가 닮았어요?
4: 전혀 안 닮았는데.
1: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네. 두 분 다 너무 닮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삶을 살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둘이나 있어서 뵙기만은 너무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고요. 단 하나 이제 머리 쓱 빼놓고는 닮고 싶습니다. 네.
5: 이한용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임채영 목사님을 초대하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으실까요?
4: 글쎄요, 한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좀 잘 보여야지 잘리지 않죠. 아. 둘째는 제가 이래 봐도 이렇게 9개월 더 나이가 많은 형님입니다.
0: 9개월. 아, 9개월. 네. 네.
4: 9년이죠. 상고 270일입니다.
0: 네.
4: 그래서 동생 잘 좀 챙겨야 되겠고. 네. 세 번째는 정말인데요. 제가 친구를 떠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려고 정말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시는 여기 꼭 오셨으면 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셋이서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네. 것이.
0: 동갑내기 친구이자 또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이신데 얼마나 애틋하신지 그 눈빛만 봐도 알 것 같고요.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주제로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삼겹줄의 은혜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삼겹줄의 은혜 과연 그게 뭘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홀로의 삶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유익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라는 거는 격언이에요. 그 격언을 소개해 주면서 10절과 12절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홀로 낙상을 당하는 경우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실족할 경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낙상을 당하거나 낙담에 빠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지팡이 역할을 해줄 그런 동무, 그런 친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줄 친구,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홀로는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끼고

기지 못한다. 11절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본문은요,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유다 광야를 생각하면 돼요. 유대 광야에서 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한낮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을 얼게 할 정도로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환경이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동료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 한밤중에 동사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춥습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나눌 동무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낼 때 가까이 온기를 나누어줄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홀로 급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는 경우, 12절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상반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의 위험과 결부된 이런 강도들의 습격을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 만약 혼자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홀로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 상반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드디어 오늘의 키워드가 나왔네요. 잘못 읽으면 삼겹살이 될 텐데. 예, 세 겹줄이에요. 점층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열세, 두 사람이면 대등, 세 사람이면 우세. 그래서 둘이 하나보다 낫고 셋은 둘보다 낫다. 연대가 고독보다 낫다. 함께함이 홀로 있음보다 낫다. 홀로 사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위험을 함께 맞서고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동무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화를 당할 때 같이 손잡고 막아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동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무. 아주 정겨운 본문인데요.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밥 먹는 사이를 가리켜요. 이 동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베르, 영어로는 컴패니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컴패니언은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랍니다. 컴패니언, 동무, 친구. 우리식으로 하면 부담 없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인생살이에는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정이 오가고 함께 부담 없이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이 세 겹줄의 은혜가 12절에 나오는데 진정 우리들의 세상살이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좋습니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세상살이에서 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본문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은 적에게 맞설 수는 있고 세 사람이면은 쉽게 부서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혼자보다 둘, 둘보다 셋이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사람이라는 건데 세 사람이 아니고 세 겹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 달라요. 그냥 세 줄이 아니라 세 겹줄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했어요. 나중에 세 겹줄이 말하는 세 줄이 아니라 세 줄이 한 대 뭉친 코드예요. 세 줄이 하나로 얽힌 로프예요. 그래서 세 줄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겁니다. 꽈배기 같이 세 줄이 하나가 되어 이런 조화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셋이 한 대 모인 것이 아니고 셋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로 뭉친 거예요. 셋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었고 변형을 이룬 겁니다. 혼자면 외롭고 둘이 마음이 맞으면 잘 되고 셋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 더욱 견고해진다. 여기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더 돕습니다.
하나님도

서로 돕는 자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삼겹줄, 이 세 겹줄의 도움을 로프로 칭칭 얽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삼겹줄의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